0: 로제레
1: 세이랭 오이 이세이 오이 따우바 파자라바 쿠돌라마 비티사다기 따비 크레 마탕 아시디 닝옴밤 레스나다기 쿠눙 이세이 아마 타민나라시